0: 싸매열이 얻는디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를 못하리다.
1: 허우왕이 허우웃고 이 앞만 그런데도 이 실정 불치가야 화합은 좀 남기 앉아 깍깍 도락도락 귀한 음석으로 소절과 부를 유인하고 이 소리 깍깍 나면 세상인 가디 비워라 돌을 들어 날리울지 너 날짜 배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 또 있느냐 공국묘지나 찾아허가